0: Descent 1-0-1 Europa 1-3.
1: Descent 1-0-1 Japan 10-5-4.
2: 오니파이트0 컨택트 도쿄 레이더 120 데시멀 2.
3: 도쿄 레이더 120 2 오니파이트0.
2: 레이터베이스 320 디션더 메인텐 플라이트 레벨 150.
3: 7
4: maintain flight level 150, great today, 320. 7 maintain
0: flight level
4: 150,
0: descend level 180. 7 maintain flight level 180, 7 maintain flight level
3: 180. 120.2, 391 quarters.

0: 46,000 2,600 크로스 아스라 서비도 7,000 브레이크 줄 1억에 1,000까지 탑승하십시오.
1: 2,600
2: 크로스 아스라 서비도 7,000 브레이크 줄 1억에 1,000까지 탑승하십시오. 2,600
3: 크로스 아스라 서비도 7,000 브레이크 줄 1억에 1,000까지 탑승하십시오.

0: 오케이, 그럼 CA-51 인디티브 플라이 레벨 2405 아마 스태킹 플라이 레벨 257 인포메이션 찰리
1: CA-51 도쿄 아프라우스 넘버 16 드레스 클리어 비아 루트 아스 골스 파라이버 이사람 인젠 파라이버 150
0: 러니 16 레프트 루트 아스 골스 파라이버 디티브 인젠 플라이 레벨 150 CA-51
1: Orange
2: 9918, descend on the maintain
1: 6000. 6000, Orange 9918.
0: CA 518,
1: decline out direct
0: Vina. I read Vina, CA 518.

0: 马来西亚 A 队 Recreate Director Casio, 이사람의 Maintain 6000.
1: Direct to Casio, 이사람의 Maintain 6000, 리스 8.

0: FedEx 60 리클리어 디렉터 타이러.
1: FedEx 60 디렉터 타이러.
0: 4430 리클리어 디렉터 타이러. 디사라 메인텐 6000.
2: 디렉터 타이러, 디사라 메인텐 6000, 4430.
0: 4.490 리클리어 디렉터 비너스 디센트 리치 11000 바이 비너스 캔슬 스피드 리스트릭션
3: 러시아 디렉터 비너스 디센트 리치 11000 바이 비너스 캔슬 스피드 리스트릭션 4.490

0: 대시 아마마 5번 Sunlight Heading 200.
1: Light 200 105번.
0: 네, Spring 4 to 2, Maintain 210 not
1: Upgrader. Maintain 210 Upgrader 됐네, 4 to 2.
0: 로얄 네팔 431 리듀스 스피드 2250 knots.
2: 2250 knots 네팔 431.